0: 네. 과냐 리더마 오단 리뇨코 도와주고 밀레 한테 이티요 이끌했잖아 이야기 뭐 에라지 매니저 그렇게 가만히 안돼
1: 마에 그자 게 언제까나 마지 마 고르도레 게 tengo que ver yo que pa que está que Paco esté cantando 마에 언제까나 마지 마 고르도 자 게 고르도 만데 라 프로블레마 자
2: Vemos sério, pago coisa, onde é Bahia, sapato um lado depois de maria, olha o de operosa.
3: El gran musical de la mañana.